chapsho chapsho dakshar chu chapsho ne chen pe me xie ye ji chung na tu ji muk jin ding ta de chapsho ne go lin sum ge zhi xi chapsho long xiao long xiao min chung chu long xiao zhe zhe zha wei cha ga ji ngui ne lak sam wo me ge chu tie long xiao lu yu chu yu ren mu tie long xiao pu xiao pu xiao che ba de pu xiao 양초 유이 멘제티 푸쇼 유추 경주 당장티 푸쇼 니즈 뻥지 제도티 푸쇼 식쇼 식쇼 데모자 식쇼 싱기 남라 총저티 식쇼 계자르기 비 샵지 타 식쇼 와드 총주 오산남 식쇼 겹쇼 겹쇼 독조리 겹쇼 숨바뿐기 족세니 겹쇼 부기 젠비 계람티리 겹쇼 계진 담배 충내 드리겹쇼 기기 소소 덴제자 직쇼 샤르키 부물루디네 직쇼 누기 베힘 처분네 직쇼 장키 부기 종전네 직쇼 생남소 샴리아 나나수냠보 부기 강답기 쇼크루시베 루시엔 님부디 세나도

아리 산클란지 징트리나 체나나 고죽시오바네 알로완자 잉글롱위 알럽시냐무 그와정 부시바디김 청미니엔트 아로뇽치샤

야 자상 CV에 롱천당 자비 근거 접근한바 체난바 디무이나 다영아츠 중앙의 롱천의 년천의 지차블리코 워스클의 천음지 종기 종습살바시비 린츠는 한줌송송 체정치 디터 린츠들라선 브르갑스시 나는 하진 린츠더거 좀직바등 힌줌바 하트츠이네 Ritupanaba Dina Tatangalin Sano Jola Sarpi Ayangta and Hinshang Jib Zitin Jonsi and Naba Yetong Wojum Hasa Jonchir and Damshung Zon Jonkir Jonsi Jonkam Song Chongtang Tunli Pejila Nyamter Gendil Tangwikota Kachi Kirkumtang Li Tu Yi Adeshi Lamu Topati Wojum Jisi Jonchir Sasha Zon Jangji Shanga Chedin Tunli La Rokhur Sipikora Godishiopi Chechaki, Kuni Kodri Shopi, Nantula, Ship the Samber Gapsasia. Ritoknaba Dina Shamni Gojota Dola Sarpia, Yangta and Hinshang Jib Zetan Jonzi and Naba Yetaung Wojun Hasa Jonchir and Damjun Song, Jonker Jonzi, Jonkam Song Chungtung. 屯里培吉拉 娘的跟着等我西边能顿的拉三个弄

다차 랑필드 카치 거금 뎁춘 스탄빙은 쳐르신바 등 카치 거금제 팬든 접차 제급제 차실이 정락바요 디윙극자나 카치 거금 터제디 십츠게 럭히 흐이노타브 산이 디기 에프시라 라프르쮸 마디비 싱 독반 버치 리므라디오 바실 중국 리주 찬스 토이 사자 찬스 체오 공시 제차바 제니르 준바 한토이 톰르 용급 디크르 통글이 인우타브 알롱어 역급 긍스레 시미 칸진드 즈그당 다타앙 후 탕르니 요지 뇽츠르 사미실 젤루 니퉁 녀슴루니 저드군 중구 츠흥 상하이 카틀 오츠르지 고급 땅따니 오중 아지시 종치르 사자 종기 중구 리주의 찬츠 투위 리주 능전 시대 길리 등 댄시 상태지 송던 제비 남바 잡들 등와 등 정지 생가 선선 종초 제제 사치 통콩와 더들 시니 체제 투위 리주 어지춘 진제 냄즈 폐지 등와실 크 등부러 촌듭 시비 나카 잡든 청마 진처의 역부 생화 등 다차 냅춘 무 철리관이 딩히 외메다 리비 사통드 젠틀 용법 속시 노르숑다 지리요 뎀츠기 역부 셰기라 젠카 디비에 직부기 뎀츠기 덴시르탄다등이 공시 망을 땅띠 리두예 튼칠 여름 차층 쩨바등 비르 리두 등 리두예 조십 튼칠 시바마스 리누나 십츠 시비 튼시 사틀 시바등 시르총 자르자 티고 청다등와질 오중제 리주 산이크가 첨르 돈 타바숑요 한토이 나능 아치 리주 어구르 시와 아치가 잠슴바 종와이네 시입실 톤리 페지 땅치 타르 펜바 톱케나 망츠호질 오중 아시 종체레 사샤송 쩨근지 급싱 승마 종치 나슌 자히 톰친 리 톰트르시 마트 바이들고니 리주 여덴시 럭체 버르지르 자히 지상고 버르 딩하 시르그 초사니 루치글라 용밥 데자마 르끄메 찌루 니퉁 녀슴드르 덴시 사싱 압제식 시지 침라 루트라 왕밀라 그르차 니자마 르끄베 카라 아다르 라차 고라 나퉁 요비 루치케 용밥 그르차 찌가르 파송 시시 바실 토츠르 미에 제퉁 요비 오중 아지시 종 체르 사샤 송다 카치 그르금 땅 삼투예 리주 소 차든 톤리지 རྒྱལ་ཁབ་རམ་པི་ ལང་ཁལ་ལེ་ཏག་སེ་སི་དེ ཚན་སེ་དང་ ཨོ་ཅུར་ཅི་ ཏོ་ཁལ་ཨ་ཏན་དང་ཡི་ ས་ནི་དེ་གི་ཤིང་རོགས་པར་ ཨ་དེ་ཅི་ལ་ ཚེམེ་ཏེན་ཡོ་པ་

0: ngamle niki ningdop takyong che ne. Bozir chenpo pege chenpo yonggyoro gundi donwe chaju tenpo ngon yu. Changjan nishu gido ngamnyon chibe gyurim na. Tunji ngamle ni tonto parsumto bozir chasha pege donwe dupshu ki chungkong shi. Sanloro zhongkui bozir zhushi ki kubki genkul ne. Bozir ki kubki guchibe jen zum ting jurguba zonir chekyo inbe. Zhongkucho ki cho ka ta nyamto ngunzin jiktun tan junggur sardui che di. Bozir nyamle ki zogden lo ju sumba gozu ne. Targe yartun ki guidong barwe duilam nyamto debata. Kuala shibu lo jo ki tunji rangtar ki liu sabba nyamto zumgyo in. 以前我们这些所谓的汤桂金国主基金基金一种建筑的促进听主顿部蒙古的各级基萨乌伦巴托若就这话是从对人中国汤桂金国主基础这些基础的这么短期别中国政府体内通的盘松托措然托库斯七续托别这么快期成形式 링친 에프리 케 사후리 서쿠이 키 신뢰 뿐지 네 이시아 위메기 급기 쿠르유 케완 파르키 콘츠 네드윈 키르네 중쿠이 지다르체디 체스네 미치틴 치브네 정조 체네 체스 메브 차베 파르키 락린 딘치 추십 치그유 냠제게 초기 총지 쉬엄바타 냠제게 초기 탐구진 국주 지친기 총이 초이 라다 총이 포아디 中国军控后面的决定勒令切不提，可能是被唐国建国主体接受尊重被逼村对越级送入不是。唐国建的民事了推动托车别，可能是被人心气女主争论形式。俺们这个错给城市里问吧，可能是被三七改革十九站，才是民政委俺们先托起呢。民博七个站了，属跟提不约。罗达三七俺们先谈唐国建天军节跟其随便。 可能是被边角的穷困阿国同学了，给东顿给来解决。三矿里给我谈，明日来给我怎么人心去干那天？结果看起主工去落住他女伴，催看起心愿。中国主工去重建，还将什么都不对。可能是被问了，咱家年轻土狗子忙土气灭不他，通过今谈起谈见土狗子那个军队啊，用土气吧。 那在吉普赛塔，那在双赛尼个罗西区对马潘伦街军控街区内，俺们这个错给吉隆运动革命松就了六个，三只伢们先土狗子忙土民主委，明在温哥的用瓦的工地东起，刚在里给培育，对着七个老子们，小农车间去轻松过送，那在马拉做准了军团啊工地单位内。 莫叫拉苏扎苏塔，其叫是新加东松江塔拉苏索，做那女主独孤模特，团托托去为拍他。杨家用的起过起居，吃过，人不是这些团购钱不借给拍。中国团的拍松托，女主松江拉苏提，给个皮给给宽容那就呢，七十国内就拍团购托不钱的。
1: 其居民呢，明日呢，明日派军队别特级别，他是私心起个去，批出作为人心的国内，更多突破穿越。中国重建区呢，人员技术部位主管级别，能够认不听呢。可能是被唐国建主管处，且早期西区级别，现在三队级其居拉来了军心国秀人员，今年就看出一个促进听主队别，中国政府托。 中国起来给新竹三百七百，初送团在给，给个忙不团米一万个月。团在提让我给几次得不当人去出多土不他，全程出，接触，出路接，送伢车接，特别硬呢，张苏谈接东土边，托他们送工去买呢，两点硬冲突东土不买些，最新酸菜干七七土着着土。
0: 给今拿来新酒店内去，日记开展去，团在提天干塔，且天干石窟土具别锻炼了，大大也不整个月。初送团在冲冲体内，中国参赛且聚集对日形式，因为罗先生明明能住普尔地塔，松嘎的江村德西普赛林去，其国主工去偏在七路东岸内，特别能西了水工去为经纬是。
1: 地数塔，女主拉水拉在，军前面把车给冲歪趴。现在三对天，七国主工去这趟西部了，顶十年之前呢，女的俺七国主工去满内拖塔，从这三点拖东高位，用客机刚爱四年，可能是被唐国建主工了，这速度被拉在去特朗西来给培育。
0: 뉴주 송경타 벤조 피게 지다 토늄 용화 체균니 계급 카키 지주티 투몽토 체비 간내치외 주신이히 중국 통답할 숨토 지고 지주 체규티 망초를 패버토비 피게 차샤도 지내 지당 쿠이키 망초남 주경러 다켄니 티난 슈켄타 패버토켄팔 균도 총유 쿠부치 지당키 빨리토 록동타 빨리워 딥조 발레키 파싱토 소비제 체비 능수 체주 체단티 원체 지신 간지 감미비 사차 뉴주기 편제타 변조기 편제 니가 토바 총유 마을로 소치단 기신제타 중로 민교소 켄덴 튜네 야르수게 배달 비게 지네 신조 망错了 균투 토비 뉴주기 도포 덴보 송 토바 총유 중국의 지주 라렌리 등의 지주치나 폐계 루동지구의 시비에 그루미키 문진라 각도르톰네 뉴주 송경탄 망조 리수동안이 냠네 니키 용토바자주 체규 다자 중국의 지주 냠용 콜레시부르 경률 캡신규 머르타는 예 에프리케 장도키 제지징부조 주인라 군디동교 로람 체베네 이시아 위메계급 탄냠토 탄구지엔 곡주 냠레 디네 준비타 라즈의 소중 치베 파타 양위샤르키 치탄스 구토 위슈지구 신뢰기 나바사바 추십 치베 파 중국의 통도 팔숨토 투몽 춘문탄 투몽 족준 냠토 롱주 제기 도시 타콩치엔네 고요코 유베계급라 냠용 냠주 탄갑결치디 같이 피게 조심비 계급기 투몽토 장도 피게 동화 구슈 침부네 유 상하이 냠내 전주로 균체미발 기도탄 순수 서버겐네 서쿠이키 시디 딜린탄 타르게 공필러 군디 동화타 콜레시비 주경 규르주타 투구 창토 동치 리기 사버 뷰토 교연바시 딜로니 상하이 냠내 전주조네 로니 슈즈앙 코르웨 로식지 로니 슈즈앙 이진 상하이 냠내 전주티니 점린토 나콩 갸치슈타 민보르망슈 피게기 민문배 뚜슈 치슈지기 사콩 냠내 전주 사바 짐신 찰론 총유 콩도 계급 카이키 첩시 람로타 피게기 졸람 진내 수균제 민자야 개발을 추 통도 파르숨토 투몽 김문지 직도 지토바타 냠내 추 편춘 이치 습도 치네 순슈 첨부타 이왕 초슈 첨부문유 하사스텐 외래 차바르키 지급 좀직바 실리키 디루이 상하이 냠내 전조기 비스켓 우초토 주시 시진핑키 피게기 좀제 개치슈타 자치슈기 삼베교노라 냠내기 냠용 개치슈지기 토니 상하이 냠내 전조기 로니슈 쨍아 신키 피림러 척돔나유 피게기 좀제타 진탄키 도시 랑랭키 터럼지에 치슈 숨게 토네 상하이 냠내 전주 개경아 피게 조외 낭내 딘치 세둔 딘섭 나유 라바르토 편순 이치타 니편 자냠 트문 시베 남아라 진주 트몬 피게 트니르제기 상하이 인닝덥니 돈도 발솜토 상하이 냠내 전주 균체미발 피게 탄 덥치 조외 시진서 개진식시 난제토 미슈고타 카데토 멜랑바 초 숨발 머미바 지기 양타베 냠내기 람불레 상하이 냠내 전주기 수균키 난제토 미슈바타 카데토 멜랑베 사콩 냠내기 람부사바식 뒤티 콜레시비 주경탄 규르주기 카초러 니티치베 돕슈 케친식도 림신 규르신 유지 주유부시 실리키 상하이 냠내 전조기 뷰체 티웨 토웨 피게르 군디 동웨 가즈니 쳄시기 투몽 문진티 무좁 냠내키 총제소 균체미바 규루와르 체규르 토규 주지 시진핑키 피게 무르 조규 타이콘타 딘자 조르 징규 타이콘 미자와 징규 타이콘 게제 슈제타 최문 타이콘체 제디 상하이 냠내 전조기 튼첨지미 피게 냠내르 조네 카초 세드나 유지 주비시 실리키 상하이 냠내 전조기 비스키 우초토 중국 초기 중국 탄 상하이 냠내 전조기 가구이 변조 냠내 디네 타 멍시 롭수 냠내 디네 조규만세 중국 로숨나 상하이 냠내 전조기 계급카타 냠토 천재 냠내 남찬 갤라다 체규 캡자 체규 지답티다 총튼 뜻디진 타 롭수 냠내 신대민의 소경 현재 사드소 캡콘소 캡네 콩도기 급기 무족냠레 띵섭도 동치 레디 사브코든 제유지 조교부시 로니 슈쨍의 예전기 피계규 상하이 냠레 전주기 슈긴 팁쇼티 서쿨키 냠레네 콜레시브 주경 캡콤파 나르웨 누르싱 토뷰 디류 상하이 냠레 전주탄 제외 촌두토 주시 시진핑키 시제 자툰탄 동미기 랑차 각제 탑람 피계기 카초제 초시테네 장냠탄 구진대비 점리니만진키 디웨 튜닝 계시 띵스 나와탄 Shanghai Nyamle Zanzu ki, Shanghai Nyamle ki, Dupshu le dine, Isia ta Europe ki Gamsa Chimo, Targe Nyamtar le Gundi Dunga ta. Shanghai Nyamle ki, Lojo le dine, Kolashibu Lojo ki Kep, Pige ta Dupshi Chukyu le Gundi Dunga. Shanghai Nyamle Chaju ki, Kolashibu Jukyong Gurju Tuchan le Nichi Chiba Jie Chie Di. Zemli Neman Jien ki Pijim le Gundi Dongchi, Shanghai Nyamle Zanzu ki Dupshu le Gye So Piu Ne. Shanghai Nyamle Zanzu ki Gyeji le Tunchu Nuba Dunbi Chibi Partong Ngarwe Gyachir Donggui Bi Bugu Nawashi. Nyeje Kong, Australia Gyeman Chuchu ki Tribune, Luzin Kilinzi, Gyeza, Wen Nar Sargui Bi Chitun Jiri Tanglin Nanggab. 중국의 깨끗이 뉴교수와 캡콤 망보로 총교 WPK에 총화티라 유럽촌의 심체키 심캄톤의 니피니키 군디단디 빈촌 롭종탄 창샹 냠레 체균니 유럽타 중국 냠레기 양탑의 탑람식 레지 손유부시 로센 클린스의 유럽계 갑기 침주 직시카키 정구안 창샤 루톤키 냠레 중시조네 유럽탄 중쿠 레지카키 논주키 문진라 요산타 무족 냠레 링섭도 동조체디 유럽탄 중쿠와 레체섭리타 튜몬 피게 용화치구비 문진치구유 Tikon, Luzin Kilinzi, Tsokbe Nichi Ti, Zhongkur, Tsumzhi Chiba Tini, Kuan Tribune Ki Gen Kurji, Zhongkur, Tsumzhi Chi Ting, Tangpa Tishi. Kuan Ki, Australia Dangshuo Ka Ki, Zhongku Tan Biri Ding Sebdu Donggu Ti, Yongkep Ki Tumung Nguyen Ta, Du Lu Qianpu Den Yu. Tumi Tsokbe Ta Ting Zhongkur, Tsumzhi Chi Rin, Zhongku Yu Rin Pusum Tsokbe, Lu Gu Xin Nen Nyam Lin Toba Ma Si, Zhongku Nan Bi Ting Rep Jian Pi Ge Ki Sun Shu Qianpu Lan, Dinbang Qie Yu Ji Sun Yu Bishi. 디로니 중국탄 아우스트리아와 친지수니 롱업중행의 코르웨 로식시 루센킬린치 어종와 친지수춘 자조 균투서도 친유 투접콩메 루접굽주반에수 초인예비 계급신비 침조직시와 종원치체 팅초주래계유 지루니동감이 접계로로 어종지와티 자조 터주로대 정와 토르치니 계급니비 켜공카키 무족냠래러 Zhumzi Dianbosik Dian Yueji Sun Yubishi. Longung Ngabchungenga Yi Zhongun Gujim Le Chirmi Degab. Luzin Kilinzi, Ozhong Gikam Nibu Sidir Jinzin Chibata, Tongda Par Sumtu, Chongman Rinluta, Geji Jichimgi Cishi Taikong Chiba. Nyamle Le Dine, Sidir Gundi Dongata, Niki Le Dine, Pige Tunir Chibaji Taikong Chigayu. Gikam Nibu, Pige Gi Dushi Tumbati. To yun jing bui na, nyam zhe ge cho ki zhum xi wo, lak dan zhi ne zem lin xi di tan pi ge le rog ram qi ba tan tu cong. Ben jo tan ring ne so kya kong mang bui nyam le ding zeb du tan ne, chum zhe yur tu sa wa top yu. Ming ar, Australia ki le chu ki ngab zhu lang zam zhung kor pi ge dong xin yu ba ti to ne. Au zhung nyam le ki sun shu qin bu ra zhu kang li qie yu ji sun yu ba shi. Luzin Kilinzi, Mingar Geji Tupubla Gyundota, Sengzin Ki Zhe Yujin, Namsi Gyundota, Misui Rengnu Jugyong, Sekui Ki Leng Mangwei Nietun So, Kualishibu Rengxin Ki Jianlong, Gyunche Mibar Tunggu Yu. Ozhong Gekam Nibu Chimzu Jixi, Geji Shuri Ta, Nyamle Ngarwe Sebdu Dane, Jugyong Ki Tumung Wenzin Jigdu Jiwata, Nyamle Jigzu Tuchangdu Dane, Kualishibu Nietun Takju Ti, Lojui Tan Dupshu Le Gisu, Bucho Jisun Yubishi. Nyechara Ishiya Tan Shidi Gyazu Shemungkui Ki Benjo Nyamle Zanzu Ki Nugyu Bujan Ki Tsundu Ting Juruba Bijin Tu Tso Yubata. Ishiya Tan Shidi Gyazu Shemungkui Ki Benjo Nyamle Zanzu Ki Kongdo Benjo Jixi Bujan Ta Tumin Jiyu Geji Zanzu Ki Gengkuruwa Jiki Gunpian Ta Zardu Tunjur Jiki Ishiya Tan Shidi Gyazu Shemungkui Ki Nugyu Tumun Jixi Jutun Zungur Mingne. Ishiya Tan Shidi Gyazu Shemungkui Ki Benjo Nyamle Zanzu Ki 중쿠르 뉴규 캡콩기 믹스에 카초 쳔부숨러 신네 비제탄 추도체디 냠레기 투몽 문진 초바체규 从对头年段下面女子出旅一下谈时的家族亲们可以给变成年龄增组给女个部部长从对年龄增组给不再同为女个

0: 군편 두바탄 차주타 이샤탄 시드게 주침 고이키 변조 냠레 전조기 녜동캠이 니스토로네 녜동캠이 숨줄로 밝히 미탑싱 뉘타 뉘규 총이 뉘딘 시주 원조라 이샤탄 시드게 주침 고이키 변조 냠레 전조기 뉘규 딘자 튠조로 군디 동웨 춘진 시민비 세시제 칠레 캡콘기 투몽 원진키 총제 숨러 춘참 총과 준다키 랑딘 리기부웨 켈링카 nga chebje cheyubshi de tani kirang gi sujo ding yu
1: ba se gang gi zeni ang da de shebi ne ju ji tun yu ta xi xi ge che jin se bu tong tu bie luo de bu nang chuo
2: jie mu de zhen ba cha dang la jin yong zam ju bi ne de tani ya pian de yu shi
0: de tani kirang gi xie bu du yu
3: xie la zhe bie ji li ya kong bu jia bie bi ne ci jin luo ji yong tu ge ji
1: 내가 두두 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세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 그랬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4: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바구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기
1: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过些出不提三百节里下，下面两天的模特，来给宽容级别细节忙些提才能个事，忙些提哪里下细节忙出卢卡去，每些开出点片，展演主动去让主角预备马赛，主动难跟提得不用来这下。
1: 다소티
2: 야, 다 대샤 보면 나게 쇼자는 이제 청시에 섭소 당하나지.

0: 新疆南村年级点别松节卡提达三百节里下铁人去安全明日杨烟级别日子里前提去查所下面了连接年末去七日里前先不能先叫那说
1: 미카리스는 롭종 갈래치라 레그 최교양 갈래치스를 양가지 소화가시치외 미지야 님고 매진 미유딜레 초민도스에 소시
2: 키기 닌게 지세라 그 숨결이 매양 까마리리난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위
1: 기라 루식싱아 슈베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체 갸탄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2: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에 셀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료
1: 기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 요유
2: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결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요유
1: 제사 언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체비에는 야고 믿어 걸래
2: 미유도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되지 계란 가주 접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예니 처지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봐라 능고 능고지
1: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 하 튀니디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 하 즈웨초 지통나

0: loma di ge chin chung ran su su jang bu jik chen de do ge no lin ba jik chen de do da di na lo ge jang bu shin sen ye de yang di ri dok chog mi ne ji ri jang bu rang ne jang bu de ma ri go de bu chin ye de ge o na da su su ke bian ge che do le gyum je le ma jin ye de je do an an je shin ne bu su su chob yong de an su su lob di lob zam mi ba ji ge yang thona shi bu yong do ga che za o ming yen ba ji che ba yin na gun ju yin be chu kin khan je de ge mi juk je khan je yong mi de ge do ga o an je che je an gun ju lob su de ngok den che ba yin na yang bu gu ya ju ba da dan zu ta le pen da du la di ne ju ba ya chin ba yin na lob jung de le yang ya zhen ye do ha an je de chi ge yo la
1: 看你不的 진짜 从头到尾 던지는 거 알아?
0: 我知道
1: 하나도 진짜 두른기 진짜 从头的 처음에 로미군지 롭세터 던지게 되는 게나
0: 아주 크게 언제서지 你们就错 아야 你们心情是想要 들어봐了 던져치야이들이
1: 던져치
0: 언제인데 언제 언제치기하지 던져치 你们就错지吧 디샤차제 출립수나 언니 딱다 립에게 되려야 디키기하지 사 부부디키기하지
1: 啊，是瀑布的。啊，那啊，像这些个对呀，民生的资源，那啥的更多，对不对？啊，就当啥瀑布的去的，你按住啥瀑布工大的呀，啥湖的那老个政治，朝外面什么的了，全懂的。啊，你亲近跟这些个民，六十点这些个的，但你那老呢，根据六十点的做这个了些个的了。啊，那可的个按住路面讲这一年的，就买个啤酒的了呀，休闲全部要的吧。按这样的，你按住政治，政策的这做对。
0: 那真正的老呀，你做每种我的他用不的个，都是。 디 rikdi rachi chaya yungdi yang mangu chik loma sosuyo ki gunju da chogwa duwa la kashaya kudu benda zindray nang lo la ya nga nyu la sha, nga lopdi la sha sanya nizu chungza dindray tunggu duwa chungza dindray na yang loma dungzi sengam la ya chik gyundo shivu yungu duwa la di paha chidi loma mishi mengi jala guye da dungzi gunju na dindray duwa la ane ndray chidi takji rachi chaya dindray chogu dungu ya la Tega yang anzu zinze buku yonggu gyur la ya kwa ya chanmyo che da kwa dukja le da si da shuk chanmyo chingme la.
1: Ya buku haji titirwa, sem na titir che, mimang gu gyur titir di, yang kore dokcho gu nyubuji tuyanze, yang kwa gunji lumta, yam na lobchong gyungji garwa.
0: Shuzan anze re shen, ane anzu kanda kurang la ya tepsi menjaj peche de wa, da nunju se nye de mi sangma yu de kwa ya kukabjik zhe we yin na yang kurang ya samshi yonggu garwa. Ane nunju de su yinba robzi ra chi zay chu su na, ane daga ya kwa la ya gyun
1: 맞아요,맞아요.수도께 단체,안에 로스 단계 된대.양 가시에 점수 가리는 최고로 봐라.어,언제 체제 되시기 어려.양 가시에 그때 언제 치고 영화를 보내시나.님하고 원준기 민다 된대 이내리.단단내 신백이 미 상보다 다 된대 망부지 어려 봐라.코나 속에 빼든 된대 장체.로마야 기나서 정말 지도를 핀다 예배 미코나 최선 채우를 다스 언제 체 로스 단계를.맞아요.안에
0: 로메트 제워데베제 얼로마 군주야 터데데 딘제기 직담진데는 거 어제는 이거지 고리나라 안주 베게 인수나 조체인나 직내 진제 치고리 니네 롭제 치고리 아니 진제 치고 인수나 안주 진제 낭로라야 가시고도 축직투다 딘제라야야 랍제 치고 강가 차수나 진제 소소야 치고 비야게 콤바르 제게요 어 언제 인데 아니 롭중 로마 선녀데게 다 직여제라야 뭐 차가 나와진 예지로 봐라 언제 인데 디르샤 真正能落呀，推门个结果开始了，凶门女别说，哦，安这企业的，杨开始原本因素呢，说是主要了，不给呀，变得初级头了呀，这三亚东也打定这都搞不了这，说是主要了的，看到说是要往把人的身上去的呀，定这打定这推门个结果得了，他那用个没得话，第一能落了因素呢，陆军老么落成军应对的，老么这个你这女不接呀，给第一名都完了，定这主人这个组织个女不对，俺们第一结果的生死没救啊，个，提顿看做起来下了，俺们第一。 对，俺做俺这几个月了，但真正拿了呀，南区开些六种独家药品拿来呀，写一下不咋，顶着头了，开不要了吧？可能呀，所以开就这多了。俺那地皮就切切过了呀，两个人了准备一级的话的，修起了当然一个，哦，苦个的给他们整起来，俺真正不过的给，但说是对啥也不接，这第二就接苦的没有把这些，俺那第四个月了，老么南区六种药不买不顶着，真正拿了呀，但俺。 打的那差事，但俺也借用也用嘛的，身上钱就说是说是无数借的，你就明白了。工作也苦个这些，结果的那老了呀，可女不就等着就。
1: 俺不过唱没哦，考了呀，真正那老六中明白呀，写下不如一年的，你不地图，说说的，真正地难了呀，你不叫人民都生气啊，说说说说一季节，俺那六中也不容易，连片多的话，俺这才能也不都生气，真是。俺当地这个给了都。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送仪。
3: 这个人家公开不上，下面三九六两站的人选就赢，天地三九六去南屯做我呢。
4: 习近平毕竟那些给的，而且的给屯怎么能玩撇撇过他？
3: 习近平华盛顿都撇撇就是新的，而且的给屯怎么能够错别过了？
4: 三六三六边江南三班你这期记不了，中国多破了，可就因说人家给老土谈破了新规，是不是就过了？
3: 我的水马给撒工脚下的人有人买了当地当的有人给特色对面社会的我的水马给扩充直接保证是咱们单位过的所言
4: 想听的算就是去能听习近平说了呢
3: 这个内部呢被别人出到我国别次年学宋年级七周结构及主席习近平启动那么多修的毕竟呢写起不得而且总统特朗普定序得了而且的阶段层次能玩的配备习近平的领导层次的批评结束，主席习近平给官的彭丽媛的中国中央七十九届军了委员、中央熊顿厅的主任蔡奇、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经济部部长王毅所约吧的。
4: 这个联控呢，别问那次，三年提个头次到国别参加送你个记者，杰克皮主席习近平启动那么多训练，我人顿土批决怎么谈？而且总统特朗普连续打，而且人决定怎么闹做不是？习近平他官的彭丽媛那么年，我人顿去爱德鲁斯卡马丁西的九个，特朗普他官的没了年月，朝鲜快表啊，批出许愿。
3: 这个内部呢，被别人出，努力给点赞呢，结果给团结热。这就说起习近平去，新列结果多建筑准区别，没在了没的，孙列的新列出建所，现在三队的三队中间，啤酒汽修切入动物的，三队现在了点呢。听着平列空白了，规定当地阶级及主力点价了呀，跟你去关系难对难有。龙安镇的车管九个别过走路了，三内家给主力团结了，加标的七百四九卡团结切脱，平列就叫扩团给人的人工点不用啊，七八的，安顿的九个区别那里的六在直接接贴的互打当地，木里团不的，偏着点标啊拖入动物的，老是标主力给团不力不用为尊人切心有，黑龙江。双亚山北大荒草边宏伟行人日点吞了北吞领狗头卡罗没被我都出国的送去新南木格拉吞住了我让点两个切行有他的宏伟行人城镇建堂内民间给行列切当三百的点点设计拿过了日点了点边吞了那么三百多有北大荒草边宏伟行人参与公司行列空白部积极今年的厉害逃逸明儿的有规划的人力额度来端全用来执行预备的初级间的人力间隙额度前边端端来就拖入胸前不清有可以用的初级额度连接额把前不赢呢到我这边大面都全用来力主投球来解决有主力的点价呢边就空白的基础定领的这波预备全用人心点边特别的那段开进行时你懂你说这批旅到我送不了直接收集习近平去退了三百了，二九十个全用的他也用完了，各地动员熊猫村都作用能够不断空白的，出在托牌电价你完了，平均各地动员他用钱的，主力女局团工给电价给你女吧，切入东坑都切给不得，主力团结起来可以的，新来团在开进，团结送局口，前天新来团在的上街口街，不在托牌过来，逐渐切入了各地动员的，江都新来团在团结连运的。扩充级别西丁卡基准的主力所新列团在开进点不得点将案扩充投牌给人去各系点哪有河南漯河张林区万金重叠四庄重出了重没出罗力群为搞出龙树决心有目前呢主力团结的说法是塔鲁山内提个的新郎给有不具体来着来到了前边色心上不如天不点个出动突破的血军不向突破穷有四川重组党支部书记刘春生去他龙安组重组按了彻底切的到我出国的初级制组切的张伟张三的娘子切不应别查家的陪伴姐姐年纪的人悄悄地让我想脱皮吧的 타고르기 종주죽 숨기 숑세크도 시균 침부 슈균 튼 매진 창매 튼법라야 겐린톱이 여지죄유 조리기 된자라 겐손 체바라 사빈니 가자지 니도니 슈즈니르 다와 숨바라 지접소지 시진핑키 스주기 최조라 슈게 신뢰레리기 지조 편디다 겐송레리기 우윤라 시급 순공기 된자니 계급기 된자다 제바 유베 니바도 심류 유구 랑게기 순례 공비 당데 순례 전제 장도 장비다 순공 장된 순진토바 지 것이 내드나유 후베 수이조니 홍산지부 덥수차신 넘시 초장 용받다 추우 잠베 샤무기세 내 야부식지 내들의 샤무테 미즈와르 띠네 덥수치바네 다자 내디 까딘 튜네 수교류 민가라 종기태 용수 노래래 샤무 통통주르 숨르니와 소딥토기 유베 튜네시부 촉두기 용법 고르 통주르 숨길에 깨받다 미티 숨주 레슈 버바르 용바라 니지토비유 튜네 공비 티베 야부 용치 다루 전십 소비 순제 토신 기윤 통라 샤메 독부 육직도 튼토베 순규 서바 수이샹 당부당젠 소비 체유 수조 샤무 천십 겹대 디네기 주리 조흥준기 안주 수이샹 당부당젠 기증네디 시균 침부 최다 뎁수 체바다 뎁수 체베 규림추 대체시라 뜻이 야부 체데 증네디리 디게 넘시라야 주민 뜨기 유제주유 주리 춘중탕 경군 용도 동안이 튼법 망도 동안당 직종인 Mingara genyongsu, dunjutubwe kakze tuyla lipi, chomrara jikdui to dunjutubwe ledun yabudubji, sanayakagi rinnu celin jikjie chati cheyu. Gigabji jikjie jikyu te jikyu sirni chidun mengyu tangde, juri gamsu chujie ta, rinnu judun chujie kangde gyabgyuru cheyu tu juude dunjutubwada, nyarutubwa, orutubwa jie cheshinyu. Longazengi chakgui juyongabwe guzulor, rangyegi juri ki chukdui tunge nubwa gyundu chiru chimbada, 주리 튜네 군두 좀 부르총과 주리 쿠르교 뉴지샤주제 톱데 주리 좀래 코주 당에다 쿠르교 지천에 떼부총데 게나도 튠게 떼부다 코주라 게니 야부토비 치조 구역이 땡게 민비랑 신라 카데 뉴덴조 톱다 중국에 또버로 떼부로 숨었다 징네 표좀 소부 용어 제유 계급 주리 당 의소 접수 주지 주장 류관 신키 농아전기 착구 중업에 투급수 주리 당 의소 접수 디젠키 주리 이 촘르다 쿠르교기 레드윈 야부부터 주리 튜네 비디오 콩빌라 꾸디 후다 당데 계급지 주리 된자기 긴송뉴바 치로 삼미제바라 당데 벤주 지조 비디오 콩빌라 튠긴 상부 조르신유 지주유
4: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지케 후주 제진핑키 누규키 감저 줄람 사바 튜모토 주니 짐주키 멍시 주고 남잔 계진 카지 라다시바타 세스토와타 뷰세토의 권에 평로 뮤스 장부 준바 주세 토표 권에 배부완 초고키 계지 권을 주고 준비제 체네 정부타 장람 겨조제 남부마우에 냠지 긴지 뉴부타 정구진기 주세 토르동구 시 인도나유 지주초니 중국사부 운이춘키 계급정부네 지교 차고 제비 정부로 샤주타 겨조주토비 미수 정부 통무디 평로 미수 정부 주니 주신 交通토부시 평로 미수 정부 주니 주신 交通토부티 공신이 피켓 남발 균도 딩섭주기타 랑게 결혼노타 우르서크 타나 기용히 고이 피켓라 슈긴 계진 팀에 랑게타 아샤 샬로나지타 타나 점네 시부 파르키 뉴송 종원라 더빙어로 마와 준금시 시중은이 개콩 바나마네 김비 지초 총팀 주신시 광신 남녀 주칼 도튼키 처지 앙사 접시 주신티토 四川塔 重庆起 阿列교주塔 自由교教路月不时 广西柳州以 浪国路来讲月不时 四九处你我所提的平路民族张伯托今天级别其处从天我所卡堂伯文年今天级别素性平路民族张伯云年落就是月不塔北部湾粗固土地月塔九塔国际南起出卡九月不时 广西南宁永州高古列控熊列康起朱真选拔张兵起 원수 난니 추구네 오디남키 추개팔 계지태동타 디시 난니 추구네 칭조 추개팔키 추토원의 추토키 남아 냠지 킨칭키 띠고의 가고저외 나부니라 응노르토 지튼 소총 직조치니 누슈유구 조신샤동디라타 띠능용화 계린치진유 지송부시 갸소딘벨랑부니 계급지 피계조외 덤람 계진식시 지키프루 제진핑키 平路民宿增不组织了催队通缉那里组织他请过组织开进听马闹事你都你搜索旅到中年班积极书记广西如都是那个路据刚追着他们三边刚经历了组织去年轻人闹事广西三十多他不是投票过年平路民宿增不组织几个月年都闹事初到金针堂国一春秋地下军抗节及净土对面结构人别球队特区连着性别问题平路民宿张不提努句甘脆转蓝色的别及敲过他结构给球队冷素准备成为敲过在内所结构人别敲过那就又不是张不记起日路念度之你都是生意旅导结伴聊组他讨论导结伴平路民宿张不连着组我是不是这连前面牌人前七度是不是两三十中央企就有敲过他三年就停住了现在搞到了调列应规节七八他组准把青年两三期广西以色情不低头日下朝并他出了三几期要嘴边就是批给大约不是出军及参数激励出仓阿姨如向年西江总部交通七八他北部湾粗固度约塞主蓝对不是广西中日长用着准备跟清廷给厅长选拔黄国勋去中国要嘴敲数准备去中学所学四年，地位处给女伴七路东九人。北部湾出国出国谈，南宁出国组织来就有超过七八。出给你们对出国谈，出去根据给南北全国七八估计单年，总体用去出给去做去，超对地位女伴七路东九人是算不是？小路偏最弱难谈，刚出年贵，以前吃到忙不远。平路民宿增不交通突破谈对年，广西也。平路民宿总部编制局控制超过三年，平路民宿总部编制局做前边操控团队对不谈，四川土藏不谈，江南江苏界，那么你们这期酒店没过单年，四川谈重庆期我所操控组我真切不是。广西中日长用中随兄期生育政策把政治问题，平路民宿总部了出行交通特别急。阿夏小刘那只去出国做的改变，让他气血通通行不通。球队组织满年，叫做概念，叫做松竹牌敲改变。起来去日久满年，牛点啊毛的东突不通。其能从来苦过，小刘都够用心。忙做白牌出国用久了，贵州都够是。替龙龙社会去苏州做南去南不通，边角沙坎去开矿，可用你标准千年。扫空气不丢狂别了贵州进步人口是及送不是阿夏小刘来记了敲过他怎么能来养得起吧小东突击去平路民宿藏不宁藏不谈告诉了小东突别跟着主人是一马些体会讲天烈主人他过于主人恐怖去主人解释听起平路民宿藏不告诉徐洛伊让给起龙路进步是为措施要做地面都去动位就这批你们做任务时执行不是
3: 第二个来问的别问你出各部协助协议被怎么能再牛争夺的期末到我国别参与说你年纪公务上海路十几万国措行国组在归托各个部主席习近平给电车称义庄稼难语解释积极抗给总理李强国组在国的修补的职业争夺的国措局缺乏家难语民不如对于上海怎么能满端作人类的难处老外亲近都操心，这边去热不牛油。就是你说怎么了？各批主席这边怎么在牛争夺的前面，国足在国，我也是国足不是。这个当时国足就是别去推门操办，在牛不断拦截是不久呢？这就你对我错了了罪有。我去那个中国西北县的，在我身边丘边觉得过去，怎么在牛争夺的前面，中国实力当个头干出去？中国民办集团改革的极大的送礼，错了的最勇敢的，提高了预备，每次我们也浪的改善团队。中国民办集团改革的铁路浪员，提及日在车队子女的对那么三万的钱，几把提过错有。来自澳大利亚的，结合了中国境内用为当团办的，爱尔兰的、墨西哥、波兰境内用为日籍开展起，成都南修跟当团办的日籍开展用的测序呢，他们家下有。怎么能在牛这座的错在处？怎么能在牛这座的错大了天气正月？各部协助协办，怎么能在牛争夺的前面，这座无人机主任上海崇伟杰说。

0: 탄 치단 젠토 교르세 니가 군퇴가 용토 침바 나제 킵제 탄 나제 소체 니가 러시브 주드마 판륜제 군평제 존에 냠제게 초기 지루니 동캠이 숨줄로 립가 사정 냠신 도교르세 망토 민주외 미제 원교로 용와 군디 동치 각제 리기 표규 Tuyrab chikal haq zamshin, siar nub chikai ki ching sum guksung naq zay ma la zhuk chun la gyun tuy ngam kundi dawan ne. Mo gyur naq su tsa su ta, chi gyur zha xin gak tum sung gyung ta, lar su su zhune nu ju du gui mo tu tuyn to do kyu wei par ta. Yang ge yung gi chi guo chi ju char gui rinpa ri ri xin tuyn kyu chi ba jie gi par. Zhung gui tong da par sum tu, nu ju sung gyung lar su ti. Gekab pike ki kyun yon na ju ne, chashik guo ne ju pa tuan gyu tuba che di. Che ju mi ne, mirab ne mirab par gyun tu bie tab che be, tar sa xin chi gyur ki pie cho zawai rin xin ki guo ne gyun do tuba chung yu. Zhong kui chung zhe chung na, rin yi gi su bui wei ju gyong che be ngang gyu rin bu ti ne. Kwa la shi bui tang gu jen ju gyong chui chi za chi xi gyu ji kin. Chen zhe sar du ki che ju la lin la gyun sing gu shu ne yu. 今夜就看出一个错迁听局端别中国政府托中国起来给新旧三笔切别出送团在给给个忙不团米一万个月团在提让我给几次得不懂人给出独特不谈群真出切出出略解松阳切记提表案内张苏坦激动特别托他们松共起满内论点案冲突东突不满事自信孙策看切切托着着托
1: 给今拿来新酒店内给日记开间去团在提天干塔且天干色库托具别对人了大大也不整个月初送团在冲冲体内中国参在且具给对日行事因为罗些人明明能住普尔迪塔松嘎的讲错的十三年去其国军共欺骗着七路东岸内特别能细了随共其为经为是
0: 迪普苏塔,女主拉苏拉子,军切米巴车给重围盘。现在三对体,其国军共起,这台西部的丁色念这前年,女电案,其国军共起满年托塔,从这三点托东高位,用客机刚爱四年,或者是被汤国军军共了,扎苏托维拉子起特朗西来给培育。 女主松江塔编着批给几大团员用啊切割呢结合开启切据帖推梦托切别干内切为居心一言中国通的盘松托切过切据切据帖盲错了偏不托别批给切下多子呢切堂开启盲错了就用了大开呢天南书看塔偏不托偏盘更多重约可不切切堂开八立托劳动塔八立我 迪族巴黎皮帕森托所别解切别冷素起居切当提我且自信干净干没别撒恰女主给偏着他变着给偏着你个托巴穿越毛路素起当提新着他中路面具所肯定听了耶稣给不打皮给起呢心中忙错了军退托别女主给多破颠不松托巴穿越
1: 中国起居来临里听爱起居起呢别给律动起归西别革命起文字了各多同呢女主总共他忙出留宿的晚年年内你起用途吧扎住起居他这中国起居年用可乐西部的共有了开心于某日他那夜埃弗里克将多起接着人不组中了滚地东国若然切不呢一下为免给客谈年途汤国间国军年内
0: 电内准备他老子所中级别拍他杨威下的其他四国图为数之贵新来给那不萨巴崔西级别拍中国通的拍松图推梦春门谈推梦组织念头龙举节给读戏太空前年国国预备给客户的念头念句谈给表姐的给其批给中心别给客户推梦图讲到批给动画归数千不难约 上海年来增组了军切米牌给到他孙秀三百件内社会起西的电铃坛他给狂撇了滚地动了他可能是被军共给了他推过仓途动起来给三百百托给人不是第六年上海年来增组组内罗尼叔子样的口味罗西是罗尼叔子样的艺人上海年来增组体验增领托阿孔干切学他民博的盲学别给给民文别读书切学姐给三孔年来增组三百人心操弄穿越 Kondo yekab kaki chepsi lam lo tham, pike ge zhulam, jing ne su gyun jie min zha ya. Ke bar chu, tong de par sum tu, tu mung ki nguen zin, jik du zhi tu ba ta, nyam le chu, pen zun yi qi sab du qin ne, sun shu qin bu ta, yi wang chok shu qin bu nguen yu. Hasas din, nguen le cak bar ki, ji kip zum jik ba, xi li ki. Di lu shang hai nyam le zeng zu ki, bis ki wu cho to, zhu xi xi jinping ki, pike ge chum zhi ki qi shu ta, za qi shu ki san bei gu nor, nyam le ki nyam yong ki qi shu ji ki to ne. Shang hai nyam le zeng zu ki, lo ni shu zeng a shing ki, pi rim le chok dum na yu. Pike ge chum zhi ta, rin tan ki tu xi, lak lin ki tab lam ji qi shu sum ki to ne. Shang hai nyam le zeng zu, ge ke ngang pike zhu we, nang ne dian ci se dun ding sab na yu. Labartu Pinsun Yichita, Nipin, Danyam, Trumun, Sibe Namala Zinjo, Tumon Piget Tunyerjeki, Shanghai Yining Dobni, Tondapar Sumto, Shanghai Yamle Zunzu Gunchemi by Pigetan Dobchi Jowe, Sizinsa, Kitchen Sixi, Nanjetu Mishugata, Kadetu Milangba, Cho Sumbar, Mamikba Jiki, Yang Tabi, Yamneki, Labule, Shanghai Yamle Zunzuki, Zugunki, Nanjetu Mishugata, Kadetu Milangbe, Sakun Yamligi, Lambusavasik duty. Qualishibu Jugontan, Gurjuki, Kachola, Niti Chibi, Dubshu Kitchen Sikdu, Rimsin, Gursin, Yuji, Jujubashi. Siliki, Shanghai Yamle Zanzuki, Buzi, Tiwetu, Pigil, Gundi Dongwe, Gazani. Chepsiki, Tumung Zinti, Mujub Yamleki, Chumjesu, Gunchemi, Bar Guruwar, Chegur Toyu. Juji Xi Jinping Ki, Pigil, Mulla, Jugu Taikontan. 人家做的真够太空，蜜枣丸真够太空，给这学者他全民太空界切的。上海人类曾做给全村几名偏见人类了，做那卡车三吨难越级绝不是。西里克，上海人类曾做给别斯克乌措托，中国车给中国谈上海人类曾做给改革变作人类的念他。 蒙西罗斯人类的那组局嘛是，中国罗斯那上海人类政府给捷克卡塔，人们从现在人类南昌赶来的这个客栈签约。其他提到从团到的检查，罗斯人类新店面的所讲，现在三对所开工所开门，空到给客给五组人类定十度冬季，来的三不可断签约解决局不是。 罗尼是怎样的人去批改革？上海人民政府给书记提出的社会企业内，可能是被主管开放派安慰努斯托票。第六，上海人民政府团结为从头到主席习近平去，现在在团谈，当面给冷却，各自讨论。批改革开出去，确实天天张扬堂古人代表怎么的忙前去，地位退任，感谢丁氏那话谈。 上海人类曾做给上海人类给读书了的呢，一些谈俱乐部给公司期末，他给人他了，滚地动啊他。上海人类吃住给，可能是被老早给给批改谈读起出住给了滚地动啊。上海人类吃住给，可能是被主管给去推餐了，你吃七八节切的。怎么的？你们今天批评了滚地动起，上海人类曾做给读书来给所表呢？上海人类曾做给给几来团去，你不准备七八八通，俺为给七东国别，不管那些。
1: 你些矿奥斯托利亚给满出错给吹布，罗森克林斯给着文纳尔社会被切断截止谈的能够，中国改革特别研究所开矿忙不了，全球特别批改重要贴了，约了去年新拆起新康屯内，一片一期工地当地，并从罗总谈长下年内切割内，约了他中国年内给杨特别特别冷些日子送去不是。 罗森克林茨，约罗比克比称作这些卡克，人工案长下陆屯去年内中西组内，约罗坦中国来这卡克农村去文件了，约三塔，我中年内零十多动作切的，约罗坦中国娃零七十几塔，推门批改约娃七个月，文件七个月。 提供罗森克林茨，作为内地铁中国的参政企业的呢，矿产品提供国际中国的参政企业，谈不提示。况且，澳大利亚当学卡克，中国谈别人定十多栋具体，用客给推门文件谈，对六千不等于。对面错别，他听中国的参政企业，中国有人配送错别，六个新年年龄特别满些，中国南北听日间批改给孙秀签不了，电棒签越级送也不是。
0: 딜로니 중국타 아우스트리아 와 친지존에 롱업중행의 코르웨 로식시 로센킬린치 어종와 친지조춘 자조 균투서도 친유 투접콩메 로접급주반에서 초인예비 계급신비 팀조직시와 종원치체 팅초주래계유 지루니동감이 접계로 어종지와티 자조 특주로의 정화 토르치네 계급니비 켜본카키 무족냠래러 좀시 댐보식 딘유지 손유비시 롱웅업중행의 이 종원규짐러 칠미더급 로센킬린치 어종계급니비 시디르 진진치부타 통도 발송토 총만진로타 계지제침기 세시타이콘치바 냠래러디네 시디르 군디동아타 니킬러디네 피게되니르치바지 타이콘치그유 계급니비 피게기 두시 퇴바티 퇴윤진부나 냠제계초기 중심워 락단지네 점린시디탄 피게러 로그램치바탄 퇴총 벤조탄 진내소 켜콩망부유 냠래 딩섭도단네 중제유토사와톱유 민간 아우스트리아 킬레 초경업주라잠 중코르 폐게 동시 유베 티토네 어종염래기 순수 체보 자주 강리 제유지 순유시 로센킬렌치 민간 계지 튜브블 균도타 성신키 제유진 남시 균도타 미수 증류 주경 서쿠키 랭망웨 내튼소 퀄리티브 정신키 제노 균체미바 통고유 어종계급니비 침조직시 계제슈리타 냠레 나르웨스도다네 주경키 투몽문진 직도지와타 냠레 직수 투창도다네 퀄리시비네 튠타조이티 로조이탄 두부슈 리기수 뷰초지손유부시 니잘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뉴규부장키 촌도 팅주주바 비진토초유바타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콩도 벤조 직시부장타 튜미 지유기지 전조기 긴쿠루와지기 군편타 자드 튠조르지기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뉴규 투몽 직시 주튠종으로 명내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중쿠르 뉴규 캡콩기 믹스에 카초 챔프숨러 신내 비제탄 추도체디 냠레기 투몽 문진 초바체유 전두토니 동감이 니스토르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뉴규부 부잔 전두 냠지 세자 비와타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뷔체토에 뉴규 군편 두바탄 차주타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니동감이 니스토르네 니동감이 숨줄로 밝히 미탑싱 뉴타 뉴규 총인 뉴딘 스주 원조라 이시아탄 시디교수 세몽쿠이키 벤조 냠레 전조기
2: 女鬼顶家吞着了滚地动物村村人心民别切西街切来客空给吞梦文尊客冲着松了春枪穷花准带客人的力给别为客人看啊切不切切于不是地摊你客人给睡觉的音乐巴西港给这你安大的西皮呢九只吞鱼摊西皮给切真塞不通土别落地不囊球
3: 前屋对战吧擦糖啊这农场军笔呢地摊你啊片头约是
4: 地摊尼，客人去下坡都有。
5: 谢了，区别几里啊，恐怕也百不腻呢。此人落地用途不止。
6: 那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马车看到呀，啷个人改变你就来越土个的。
7: 地摊尼，客人去吃哪样？
8: 看你一娃去呢，听过人家的偏角动图。
9: 给公车接龙珠杨思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谢。
10: 地摊尼，土地上那么贵都拖难吃贵别，千万细心。
11: 吕中的刚浪我讲给军心给地沟给苦了有二来一样都住不着
12: 地摊给中国我做仓买两头松茸钱

미유 카츠기가 정유 학범민도스체 다나요시 제디니 레멘키 티디 지동 세베 포메치토 정유 체디 미유 짐구 중비 레왕티 교코 녀멜람테 다나부지리샤 제나 샴라 링게네 모티 노부자치라네 다나베송시 시지 레왕시프티 젠저나

당자레 티랑 탄서마 타르와레 던지 겐더 로코레 라마레 가제 그디에라야 릉자레 바오 파미코 테랑레 다코 투다 앙코르코레 당자레 타르와 도르골로야 여담레 도르제 요나라 초저레 퍼송 초지에 코르코레 테랑레 조친 칼로고디어야 당자레 티롱 탐서마 타르와레 던지기 더 로코렌 감조레 여힌 소결고등야 마텅렌 자크 소남라 소르와렌 델소 선저 로코레 욕친레 칼로제로돈조야 당자레 티롱 탐서마 타르와레 던지기 더 로코레 추정레 망궁 잠자는 고등

나나와더서예 마고데라라양레고미야 추독체예라 대다르효 지선은다데 팡바나 독체자고 통미자 장르포네 고차 사자타레 돌 능가 티모간제 라고데 마초 데네 농진 통점 세정 열판 마상 탈 전진 세두 설라 바카마타 가데 콜란 숨문조와 희네 라저 협는 쪽데 노완 정도 나쁘 건네 간저 탄저거 도 체지마다 파왕 야로 잠켈 총지마다 파왕 야로 잠켈 사네 랑데 나리 이야코레 도케자고 통비버 초는 티모 버제리 나는 추정 남저리 뻥니 빠짠자사 민자마 그 남사 걸콩이 총알마 소카 마소나 잔자 땅마 돌은데 고래차 반능 감선초 협파도 요던 조잡 기선에 저가데 추정 배나 저해도 만났던네 초대 라드종 도 파원데 코가던 차다 월에 방송하던 도전에 매단사 도긴 로마르체 사란초 도던네 동릉촌네 독자자고 톰피 증거야 두 짤워 염도라 예 땅아 잠켜 마저 용 냄저 잠켜 마요 로로 즈먼 듬도라 도 파원 첨보 때문에 담스 대응 거 레차 반능 감서 도대 도보 대닌 역빈 섬은 알람도 정바다 엄마는 뿜매 홍수 가디 거소 화저죠 제 남산다라 잠 야버트 대대 아참 간라 제야메 삼발 다리 본접 역시 마누나 숨모여 디제 가지미 삼바고네 르잔 바군드와타 가디 당은 총샤 너와 탄거 줘야 그 건네 이영남샤 야데 도저 남자 담초데 반은 칼라 살게 가데라 득득동와 빨란다타 람바다 엄마나 빼메 홍셔

아니 중국이 최초 담비 매적 지와 내돈 특초시비 루름 영덕바디는 중국 공천등근구 추바진총시 옥드 중국 최초 담비 저초랑득지와 루름 진총등 미제바식지송총시하지와 진총 매적청마 타식등 자니인바 진총 매적사콩아랑총난득진총등 티구청덕동화등 매주 크기 텀토 텐진베트부터 텀토 떨지 공터용집 아진총 종화매주 징텀초비 3D 멍스사텀다 덤제부진총 전들 아제크베 정치부진총 등 매주 크후를 종등 바브리 등 년지지 용어를 흐름 매주 크 신텀 냠니 등 철화전드 신텀 바브지지 용어를 흐급 자님 텐처로그리 신텀 아전텀집 서초랑도지 매주 인제와사텀 등 공표지协批同意 덤토 종화매주 절대를 내부지 용어를 세기 제로 니통전설리 다그위 친열진님 중형급 매주 리통총体同意 송시불리디

아디 상클란지 통디 로중 디초지 비린 참스트 린참디 존저바 당년 존반 등 초선능 존정간 크루아 도트리김 아디 상클란지 쇼니 마트트 아롱리 리콘저 린참마젠 떡라 산록농

부서 지무이 시지 친부 운적 받등 폐지 친부 용합 시벌 니퍼터 니좀 냠니 쩨멍서 덤부 덩기 사터 툼르 스템 받등 콜라시피 로스고 부데틀 시 비브성찬 돈플 없이 또 르구이 냠디 등 니픈 냠질 타충 등 돈립 제뜨 등 고출 제뜨 덤부 등 하줄 용으로 부송 중 자식 진지 툼라 친부 부송 중 사터 소지드 클럿쩨 바 소진 돈리 여름불 사터 돈리 폐지 종지르 돈리 고직 집세기 십다 나왔등 시진핑 김 보스 냠디 흩등 섭다 동지들 진구 크거링아 돈바르티 지금은 마트버그니 지 통콩 사른질 등 금펜지 진구인 중국 수구 진 보스 제급지 마트버그니 통콩 사른질 제돈 클로 홀압잖니 스카다 치티지 회입 사르필 등 고출 냠디라 잡처시바 등 마트버그니 지 제돈 심직 삽중급 소르중시바 마트버그니 고인 종금 무스토바지사지인 아니는 요총 만족 스탑디 젠튼저리 징구인 중국 수구 진 보스 제급지가 먹슬 관주 클지 어르딘 제와 즈디 어르니 부숙킹 즈바팅 사집 제틀시바 어르구이 페지체 토사 사르바 스토바지치 징군 돈지인 중국 수구 지 성루름 보스 제급지 삽수 요총 얼랑트가 녀르니 관주 요총 냠디 제 파르섭 제 승사지인 섬너 정진 돈리 냠디 제 징구인 중국 수구 진 보스 제급지 정진 돈리 제 다투 스타곰 즈기 지르스케데 등미 정진 제전이 소르중 등 럭슬럭베리 돌립 제틀 지시디 정진 관주르 페지라 탐웅 두스케데 동지인 없선의 어그니 부소튼 냠디 제 징구인 중국 수 진보서 제급라 어그니 부소트 앞튼 지르 부송득 세바팅 차든 제 말급도디 부소튼 레르급 수지르 어름불라 탐웅 두스케데 동도요 어그나 찬슬랍디니 히르든 마르나 부소르중 부샤지 징구인 중국 수 진보서 제급 제 부소튼 치무와 부송르중 난들 즈그니 조튼 치무와 냠틀 뚝소르중 등 니피 쳇스 판츤 킬런샤지 중급수 진보서 제급 접조니 찬슬럭 사르툴르 베리체 차르샬럭터시니 제르순 찬슬럭 사르투 제케르든 마르나 티몽 압소르중 샤진바지인 시진핑기 달로나 중기 로르간 쳇체 차르굴 종아빈 고츠글로인 로르간 쳇체 차르굴 종아반드 중고랑이 제 페이지 차르스시인라 잠멍라 카숙비 냠니체 사투식정인 종기 스피츠토이 페이지라 진틀릉능 스킨데 동아팅 쳇슬토이 쇼슈거 고이브 자치르 동아 골라셔피 페이지치 징구 돈줄시바 브치치기 람치 스피츠토피 냠츠나샤 지르스케데 동아 잠능 제컵 극등 냠트 고르금 냠줄 등 다르치 탐웅 뚝토바지시티 골라셔피 로슈급 탄들 등 랑스토 바랑틀 찔리 흑사르바 탐웅 뚝솜진 신난투능능유 어르시 종통 부진 등 로 아프리키 종통 라마푸사 베렌치 종통 페저시치앙 Egypt's Zongtong Sesi, Hendanisi Zongtong Pulapo, its Obi Zongtong Abi, Arab Yamjil Tokhan Jacob J. Abu Dhabi of Jejin Zink and Halita, Barser Tung Sota Arab J. of Central Putin, Bosser Rodi Jacob Tung, Gundun Jacob Jing Gotelbam Hima, Debson Yamjil of Jesuji Tung Chi Gotelis Sub, Jeji of Jinzik Jing Gankaraji, Tondor of Shubatin, Jagger Jet Zong Moti Tondor of Zorjonayo. 从的马祖公, Xi Jinping, Gi Tsushing Gotelbat, Yamtub Kapurjunyo, Tsai Chi, Wang Yisu, Gongsil Jip Shagurup Shigyo.

0: 기랑키 도골낭뷰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Nyingme zibe sendo lenge kung kamsa, lenge ne sengu tsube li zendi, zhongyang long zhinyan zhi jibu li kung, pyo ge long zhinyi ti ringi lingxi xibe li zendzhi, gubi li zendzo yong xiu gen, rinji wan du yin la.
3: Kumu basan lam yin.
2: Lo nama lenge, ta dengi li zendang nang lo la xiu ya ki nang du di ni kulu da zhiwa yu be nang dun ji yin la. Ta tongwa ra, lam la la gandhi xiu ya yu. Kirangi cheba yin na. Kulu se ya ge tuan zai di, kandre jikla ngui zi nang ge yubay la.
3: Kulu se na, da nga zu nam gyun zu che di da kyun gui gane hakur bal. Ta kyun gui di gang zu, di ge chub zi ge che ding di la di yung du sumba be xa xa na gya zi gya thamba. Me yang rung se na, ta di kulu, men zho sam sa ru zi, tin zi ge sam lu zi ki gu yu la.
2: Xu zan la. Ta di tak ta, ani chong be zi ju bar ya, go go tong ya ge cik din zi, sui ba din zi zi duwa la. Ta me yang rung xu bu yi na, Luki, Kulu, Sivu, Tindra Jigla, So Gyuru Gui Gidwa La. Tungu Tua Luki Ne, Kulu Tungi Yo Ma Re. Kulu Di Re Gang Ne, Sukui Gang Ne, Tungi, Ta Di Re Bagwe Ding La Ya Che. Ani Di Bagwa Di La Bag Xie Gyo Yung Du, An Di Xie Di Ka La Ya Da, Zuba Di Ge Pege Di Giro Ba. Ani Di Ge, Ye Rikja Da Jamba Di Ge Ro Ba, Kari Simbiye Trabu Di, Pe Jambu Trabu Di. So, Bina Cha Shima Gyuk Xie Trabu Cha Xia Ba, Yini Gyuk Xie Gip Du Go, Ngan Zui Cha Ne, Ani, 전이다 대신도 직사 적조도 소 육시에 되는 큰제 연구도 가라 뒤잡아 지제 콜루디 오독스 법이 연구요래 다 대민라 콜루시와라 콜루세소나 제수 구이팅네 튐베 대잡아 되는 콜루시와 다 딩산 총배 임바이나 아니지 루키 콜루세야기 민딘제 소요제 다 소야디 디레도 가라 코난소다 레리다 루키 큐브제 이네제 제 큐브제 이네제 딘제 소니에게 다 레리 딘제게 소소 제요기 민네 딘제 조르브로 소요제 아니 튠조 잡아 딘제 소 다 딘제지기 급러야 딘네 공도 계란게 쇼야기 메인 양롱 쇼야기 직대 땡게 제도와 타티 직대 코나즈 근데스 땡게 제어라스나 배여로 봐 루키 배 잠바다 배님바 되게라야 아니 메인 양롱 쓰기 유스 타 독스 대비는 난다 메베 소치도가 다 이내래 응유수 직파 제주배 미기 둘라야 립도 인수나 다데 콜로 인샤 제제 오딘드스 제제 아니 직 총배 인샤샤 제조 제주배래 콜로 제샤 삼제 묘샤샤 제 다딘드스 제제 톰레 틱술이야 뚜르시 티야 학바도 임바이나 쿨웅우네기 튠제야 종예 고나줄이야 폭도 티야 오딘제기 니즈 튠기요레 슈자 니즈 딘제 유베 겐기이나 니자라 중앙동 딘제 지접레 공기 제요기 서크바이나 다게난기 쿨루다 쯔바 유베다 뎁종기 톰레 치레 딘데 요르바 딘데라다 제티 디제 딘데다 고도 치가 껴제 아니 베게 응으수 근데 이미디 딱제 십제지 지두 삼바 니즈 영인 근데 이미디
3: Mm.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 du se su wo shi
1: ke ji ning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e ji ge
0: ge ra lu xi xi nga xiu bie ge le ge ran ge ge si ge ge ran qi su bu ji se ki ge cha ge ta xi ju san ge nu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비 이나양 계란에 셀라 약체 추서치 포아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체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카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치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민도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배 기직마지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와미도 쇼로와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 유나 제닉 처지 이는 양 북등 민규를 용화지 봐라 능구 남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 Chopu yubi wanki, mi yu di liya ziwe chu. Zitu ngawe wanki, mi yu di liya di gi di. Nganzo sunpo nebe wanki, mi yu di liya tue nying ki chu.
2: Zomki, Dinkang. Yigi, Zene.
3: Dini Duyami Mao Kunjab Lung Tindegum Pege Tinamki Tsumdui Nga Tse Li Tseng Yin.

0: Central Linke Gunkamsa, Linke Ne Tata Sengu Tsubani, Zhongyang Longqing Nianqing Jikyub Lekho Pyoge Longqing Ki Zumji Gazeli Zenshi. Tingdi Li Zena Kuimu Nabalinke Liya, Nobir Zumji Chagatom Yowen, Zhonggui Zumbo Chagje Mo Yen Gizamshin. Tsering Doji Pyoge Liya Gyuruwe, Mi Lakya Sibye Lugzumdi Nianzhen Shigyuhin. Ngani, Shantung Xingqin Gaomi Zongki Taokobdu Nebe Jilu Ki Chongdashiriya Chalong Chongxin. Ngaja Longariya Sunbe Tu, Dagda Zhonggui Lugyu Dingki Gudu Ki Longdati Ki Yoshi. Tsuwe Ngariya Xiaobe Chi Tongmi Chenxi Ni, Amla Myodo Garbo Nambar Xebe Li Dongki Chibzi Horiya Dejin. Dolib Garbo Xiga Dingliya, 全国初期期初期末末期期日期末期东西边那么提示将多期学过你三位所学落他阿姆拉期长过了个头上可隆去日期末期期只没听不他初期期日期末期东过来天边站你尿尿他一目不休息第二朝月期多点了什么样点边人物是他找不是 第二次以科目前夕给国组织他二次日修南起国组织时二年闹他那密律界里的地年从而的文件几个月接着二年那边哪里个年了为晨曦他大年这月经多点了这么点吧苏干点不休息作为永南他将为我送回其他体这些年间托年谢别呢
1: 你种种起我当他开始他接不是陈谢提能念出来呀你去集特车问你现在来就能给金边阿姆拉给各度起你就能行别个我们的头头是天天是人不提示各天呢起密毛贵金山进步进展时个呢刚才其实阿姆拉是来让基督起起那儿我家阿姆拉是 제자 아무라키 리기호츠 동조리가 미쇼쇼니가 언수 치균댕키 내수지르게 제부도 이니야 아무라키 틀리에동네 녀수지가 루야링시 콩키 자주 전부 뒤토네 낭튼 강시 친구여바 니에 다대 바르가 세부하고 모소 니에 아무라 롭자야 종요요 마시라 잉오양 최고 마시 제자 미즈시보르냥베거두니오네 네, 아무라 고소수진리가 저디 뎅고삼추 얘네야 튀타데 파르야 네 저디 뎅도마소 튀가시그신 언쇠디웨나 루포토갸리야 뷰미가시 정집체소 나리가 튠티김베 시마신베 직자진부시기추 튀가티니 언쇠나야 치거두기네리가 결여시 빠라라 미신키 많이 가요 제부터 언제나 그 주리 상무로 줘봐 야 아무라리가 내 보고서 강달 초월이가 강해 지부 채소 제자 급튀튀리가 내 아무라게 정집 채무 용은 삼지 삼채 지부 기초 나랑 튀기 내가 사지 나리가 로드도 참봐 김리야 지부다가 내 개통병아 아마 시 배우기 아무라게 말이야 오 씨 레로고인 다시 예심부신에 르르르게 결국이 팀무시 나 내가 주제 나리가 로드 선바 소스그 튜스시 니 아마 씨 컨트레스제 게다네레 아무라게 말이야 알려로무추 제자 나 저랑다 주제 랑저타 제타캉 선주제 강스강리야 친제 암세가 집이 이내 가바치네 암라기 칩수양 통규민도 급튀튀리야 니심나리야 낭자치부기추 제자 낭자와 메발 미추양 쇼추 年我给贴着阿姆拉七六年俩哪里个皮索阿姆拉给我五姐爹不同丢什么给不求么送接着狂讲阿呀不是人家给不破解没出大家还这个啊卡的钱送哎谢吃求你阿姆拉的家给着钱谢不了同为托森姆拉的家阿姆拉仍记前面着三百森姆车的训练不求文家阿姆拉给提前到过家空给阿呀不让森姆车买去啊新的车给干嘛都不多我可把来煮面谢松了出各提提阿姆拉给松给托不停在面的呀替阿里亚路普图的那西他亲兄了呀如我就是在那出罗马亲别接了呀你阿姆拉给谢别给这提呀森里亚牵出各提提了呀听我来个是没个是没个亲密贴出体育公司呢你三班体呢阿姆西奇是没这个听别让去普利亚闹回我们去谈点别谢谢谢谢是呀从我各度跟着起来了我们去特别有个段节从我的各度教室他的体育了呀你阿姆拉星期去给准备要不差不是文家阿姆拉去高门给人的个对比高度的个东电呢标准轻步错头起轨别硬度提那么样我谈这密度耐心我的呀道途规模那个月听闻年轻心里你自刚是几百个月年通系统出提哪里呀意思是去没有叫去比如提的呀多个单位机土木头头买给我东里亚天天给清别摸拉几个蓝色哪里亚最亲近康边老路呢更穷极马里克里用我他更穷提哪里亚我在他住马住所都不切所要去我最难做路下摸拉提我最抵达西港里亚小别机蓝章里亚切宗子切不是各提提里亚三个不是去巴里切西克里用见摸拉提里亚巴里克不是去的莫拉提给亲不用啊我做帕米杨米他铺着车去仓木了四十地套了呀做我给就用不赢接着爹呀钱不少过穷奶奶做我给图吧是松松莫拉提这边给着提我很少的住处日呀铺米他阿妈司机厕所立不起为天大地大你那边哪里呀洋洋口出听哪里呀兄弟车位三路都不休息错都住出前面少过穷呀错过去都不多西边

공전 진로 원규를 제규되 당기 폭삼 최쇄다 터두기 민유도 송네 중화미리 갸르다르부치 용규 루규기 랭겐테 치슈 부자 매벤고네 차도 굽시 롱어 굽줄하 잠기 요랑 접도 체외 루규기 규림 난토 냠중 아마 도업체인 근인타 람주 여버타 매버 강기 급수야 난최 당기 타지도 토메 섬드면 교르신 로도 미냐바라 미마라 튠지 다 니치 제디 거두 강만 규부타 진드 강칠르 당와 바르체긴 동렌 페바 논주 요산 제페바 제제디 주타 메바다르난웨 젠가 제르신 트웨네 루규 데프테도 고웨베 미유기 모차르 체체 제르신 샤유부타 지룽기 뽀다냔베 지차기 루규 냥아야 지유시에

0: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井人情企业员工，票给龙井行。给他那安全列车三百来突击些学。我那安全提领给列车卡给我们的学员。提案就是初步内端不怕啦，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端列车动脚他。就是端不内解不怕啦，三脚列车动脚。就是解不内个别怕啦。 미리 양념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구분의 주부파라 감개 초두 레전동요 추주 주부의 종이비파라 암개 초두 레전소동요 추주 종이의 조성비파라 선교르 레전동요 추주 조성내 주피비파라 미리 양념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주피내 정의비파라
1: 提人给临时所起的列阵动作，就是专门的救助别人，给个别急救给一个四团列阵动作。就是救助不能救助别人，三脚列阵学学。就是救助呢，脚别别怕，每日养眼识别日在列阵动作。就是脚别呢，脚骨别怕，老不中给腿脚这边列阵动作。就是脚骨呢，泥手别怕，扛给脚骨列阵动作。
0: 就是你说的，你说真的别怕了，俺们该抽到列阵所动脚。就是你说真的呢，你说咋送别怕了？天灵给临时说，其实列阵动脚一边，看见那天的三线能举热话语。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炸裂人数据推算仪。
3: 三个人的公干上，想了三九零年炸裂人数据营，听的三九零去南屯做你。
4: 习近平毕竟那些给的而这里给同怎么能玩批评过他
3: 习近平华盛顿都批评就是新的而这里给同怎么能够出别过了
4: 三路三边江南三班你这期记不了中国多破了可就因说人你给老土谈破了经过是不是给过了
3: 我的水马给撒工压下给人有人马了东地当了的有人给特色对面色过的我的水马给扩准直接破了进行咱们当外国的刷银
4: 想听的孙悠起能觉得习近平是如何
3: 这个内容呢被别人出到我国别次年学宋年级七周了结果及主席习近平启动那么多修的毕竟呢写起不得而且总统特朗普定序带了二里的阶段层次能玩的配备习近平的领导层次的配备车速主席习近平给公的彭丽媛的中国中央七十九级军力委员中央熊敦廷给主任蔡奇中国中央七十九级委员亲自被部长王毅所约吧的
4: 第二个列库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三年提给土次到国别，请求送你个记住。
3: 面对南越，龙安经济强国，军阿别国做了。三年卡给主力团结了，解决了七百四九卡团结切脱，新列有着扩张概念的人工电波用了七八的，我团结九个区别努力的，六在直接接接点互动当的，目前团部的凭着电波案投入动画的，老师表主力给团部内部用为尊联前行员，黑龙江双鸭山北大荒错别，
4: 我上团结爱德鲁斯卡马丁秀九个，邱春普堂功德没了你也。朱姓亏表啊，平时学学。
3: 第个内部呢，别别你出，努力给点奖呢，阶级给团结热。直接说起习近平去，新列阶级独建组准级别没在了没的，孙列的新列出解说，参加三队的三队中者，陪酒去学切入动物的，三队参加了点呢，听着新列空白了，规定当的阶级给努力点奖了呀，跟你去关系难对难有。龙安经济吃够九个别国做了了，三年卡给主力团结了，解决了七百四九卡团结切脱，新列有着扩张概念的人工电波用了七八的，我团结九个区别努力的六在直接接接点互动当的，目前团部的凭着电波案投入动画的，老师表主力给团部内部用为尊联前行员，黑龙江双鸭山北大荒错别宏伟新热热点团为熊梅村的作用能够。部队空白的，出在托别电价年瓦了，平均各地东局他用钱的，主力女局团工给电价给人女不，切入东坑都切给不的，主力团结起来可以的，新列团结开进，团结送局去，前天新列团结的上街去接，部队托别过来，组准切入到各地东瓦的，江都新列团结，团结连连的，扩展级别西丁卡基准的，主力说。新列团在开进电波的电价案扩展投标，给你去关系电哪有？河南漯河张林区万金重叠四庄重村了，准备从罗里村外搞出龙树觉醒有。木星林主力团结的说法是，塔鲁山那提个的，新郎给又不拒绝来着，来到了前边，事先上不了，天不电个出动突破的，水军北向突破穷有。四庄重村党支部书记刘春生去。他们安全重组按了彻底切的大把出国的出借制作切的政委张色的娘子切不应别差价的配备阶级年年技能切就得了啊想特别不得他国的重组就送给凶色可以的细菌前辈细菌吞灭净 ཚང་མེ ཐུན་བབ་ལ་ཡ་ གེན་ལེན་ཐོབ་ཡོ་ཅེ་ཅོ་ཡུ། རུ་རི་གི་དེན་ཅ་ལ་ གེན་སོན་ཅེ་པ་ར་ སབ་ཡུན་ནི་གག་ཟ་རེ། ཉེ་དོ་ཉི་ཤུ་ཟོ་ཉི་ལུ་ཡ་ཏ་བ་སུན་པ་ར་ ཅེ་ཇབ་ཤོ་ཅི་ཞིཅིན་པིང་གི་སི་ཇུ་གི་ཆུ་ཟོ་ལ་ཤུ་གེན། སུན་ཁུང་གི་དེན་ཅ་ནི་གེ་གབ་གི་དེན་ཅ་དེ་བ་ཡོ་བེ་ནེ་བ་དུ་སིམ་ནུ་ཡུ་གུ་རང་གེ་གི་སུན་ལེ་ཁོང་བེ་དང་དེ་སུན་ལེ་ཚན་ཚེ་རང་དུབ་རང་བེ་དང་སུན་ཁུང་རང་དེན་ཚུན་ཚིན་ཐོབ་ཅི་གུ་ཤི་ནེན་དུ་ན་ཡུ།湖北随州人洪山日语读书恰行能系出张用不得出国江北项目几三年也不行时内地各地团内所求的语明儿的重结提用所罗的人项目统统就是送了你吧所得托机语团内是不确定用不过托就是送给了给吧的密集送就连续不把人用完了你这托语团内空白提备也不用去他路程是不错别孙子也托行给云通了项目都不有几多团托别孙就是了吧随乡堂不当见所别切语随州项目前是缺不得的那几主人 周恒军旗，俺做水乡堂不当间给人的地，细菌侵部，取得特殊切法的，特殊切法决定出天气了，得些也不切的，人的地里地个能些了呀，居民得个月解决有，主力春中堂穷困用都懂了呢，全部忙都懂了当集中营，明儿的解用所，端着多半各自推了那边，从那儿的集团团团特别来端也不着急，三年个给人力车轮直接出的解有。 계급기직제지교태주규서니치도망위당대주리감수추제타 코르교 지천에 대부충대 게나도 튕기 땜보다 코르라 게니 야부토비 치조 고요기 땡기 민비랑 신라 카데뉴 된조 토보다 중국에 또보로 땜보로 숨었다 링네 표숨 소부 용어 제유 계급 주리 당의소 접수 주기 주장 류관 신키 농아전기 착구 중업에 투급수 주리 당의소 접수 디젠키 주리기 톰라다 코르교기 레드인 야부부터 주리 튕네 비디오 콤빌라 꾸디 후다 당대 계급지 주리 된자기 긴송 뉴바 치로 삼제바라 당대 변조 지조 비디오 콤빌라 튕긴 상부 조르신유 제주유
4: 디글레 코네 비웨네 주 지게 후주 제진핑키 누규키 감저 줄람 사바 튜몬토 주니 짐주키 멍시 주고 남잔 계진 카지 라다 주바타 체스토와타 뷰세 토고네 평로 뮤스 장부 준바 주세 토표고네 北部湾 초고기 계지고미 추고 준비제치니 정부타 장람 겨두제 남부마우에 냠지 긴지뉴부타 정구진기 추세 토르동구 시 인도나유 치주초니 중국사부 우니춘기 계급정부네 지교 차고 제비 정부로 샤주타 겨두주토비 미수 정부 통무디 평로 미수 정부 주니 주신 交通토부시 평로 미수 정부 주니 주신 交通토부티 광신이 피켓 넘버 균도 띵섭주교타 랑게 교로노타 우르서크 타나 기용히 고이 피켓라 슈긴 계진팀에 랑게타 아샤 샬로나지타 타나 점린 시부 파르키 뉴송 종어라 더빙어로 마와 준금시 시주영은이 개콩 바나마네 김비 최초 총통 주신시 광신 난니 주칼 독튼키 처지 앙사 접시 주신티토 四川塔重庆区阿列九区塔自由九区路局不是广西柳州以兰国路来讲局不是四区处你我所提的平路民宿张北托今天级别七区从天我所卡塘北我年今天九个组新平路民宿张北局年落秀所局不塔北部湾初古土地局塔主塔国际南区初卡九局不是广西南宁永州高古列控雄烈抗区主任选拔张兵区 我们是南宁出国内我的南区出国牌给几天多谈提醒南宁出国内青州出国牌的去出头内出头去那么你们这跟进去丢过高过周围那不你了我们都托就听所讲这个组织内女生有过出现小东的那谈定令用完给人提醒于及送不是教授点别人不你结合及批给周围他们那么开心行事继续出去写信评给 平路民宿张部组织来催促通信那里组织团请过组织员开启听马闹事 女多女少送女到中一班，几克书记广西如都是那个。女句刚追着男三边，刚经历了组军期，年轻在闹事。况且三十多他，不算投票过年，平路女虽然不组军几个月，年都闹事。从到金针堂、国一、春军、地下、军抗节，及净土对面、结构人边、球队特区连着新兵过年，平路女虽然不提。女句刚追着男三边，几千个他。结构给球队人数准备超过超过咱来说，结构人别超过那就又不是。咱不记起日落两度之，你都是生意率到一半聊做他，他率到一半，平路民宿咱不聊着做，是不是再连七八盘？现在秋冬是给哪阵时？中央去就叫超过他，三年就停住了，现在搞到了，听来你们估计七八他，做准备趁你哪阵去？广西以四千不低头。日下朝北塔，出南三季去，要嘴边就是皮给大鱼不是。出军集参所，激烈出仓阿姨如想念。西江总部交通七八塔，北部湾粗谷独角色最难对不是。广西庄日长用着准备跟春天给厅长选拔黄国勋去。中国了，要嘴巧数，准备去中学所学四年，地位出给女白七路东九营。北部湾出过出塔，南宁出过组织来就够超过七八。出给宁队出过塔，出击军队给南北团结七八估计单年。将体用起出给口罩起，球队地位女白七路东九营是送不是。小路偏最弱南塔，刚出宁国，以前吃到忙不远。平路民宿总部交通突破塔对联，广西一平路民宿总部边角局空别超过三年。平路民宿藏布边角局做级别，操控天烈对不他，四川土藏布塔江南叫做节，那么年之期酒店庙口大年，四川塔重庆期我所操控组欧真切不是。广西庄日长用中随兄期孙友镇策把张志文期，平路民宿藏布了出行交通特别急，阿夏小刘那只期出国做的级别，让他气球通途行不他，球队组织满年。叫做建立，叫做松竹牌敲鱼鳖。起来去，你叫慢点，女的啊，冒着东土不谈。其能从来苦了，小舅头就运行。忙做白牌出狗用狗了，贵州头就是。替龙龙色归去，苏镇竹南去南不谈。边角三看去，看看看用的标准千年。扫空去半天狂别来，贵州进步两个是，其松不是。阿下小刘拿起了敲不谈，怎么来讲得起吧？交通突击去平路民宿藏布林，藏布塔叫做交通突别，跟着竹篮子马赛，体会下天烈竹篮塔，过于竹篮，空别去竹篮解释。听起平路民宿藏布叫做徐若仪，让给去龙路前部是为厕所，叫做地面都去动位，突着去两座瑞木西执行不是。
3: 第个内务呢，别问你出。各部局十月八日，曾令在南郑州的期末到我国别参与学年年级公务。上海路十月案国操行，国组在规套，各个局主席习近平给点赞称意，庄稼难遇。建设解决方给总理李强，国组在国路修不得之，郑州的国操局吃不着家难遇。民不如对于上海曾令我们敦促，人类的难处，老外亲近都操心，这边去日都难遇。就是你说怎么了？各批主席级别怎么能在南郑州的前面各组在国外属各处不是？各个党社会突击级别及团操别在南部队南迁西北军内，解决你对岸挫折的最有。俺去了个中国西北县的，在我省门口边举了过去，怎么能在南郑州的前面中国十几党个头干出去？中华民族集团改革的极大的送来，挫折的最有么的？提高了预备，没怎么也浪的改善团部。中国民族集团改革的铁路人员，提及日在车队在南的对南三八的七七八铁国车员，来自澳大利亚的结合了中国境内用为当天把的爱尔兰的墨西哥波兰境内用为日籍开进去郑州南修建当天把的日籍开进用的测序呢，他们家下有，怎么能在南这座的挫折处，怎么能在南这座的挫大了铁器真有。各批主席级别曾令在南郑州的前面这座五连级主任上海崇文杰书记陈吉宁的各批主席级别曾令在南郑州的前面这座五连级老大的主任秘书团工的基础工程部部长王小平曾令在南这座级主席武汉界级习近平 zemlin zenyu dikzu ki chaga ang tangpa token ki jidu chokchung ki tuimi wali yiwa yi tamshe pe yu. Chuzi nishu zekji tang karama shibju samla, li jang ki gab shibju shibge pe zemlin zenyu jindur chimu nguyo su gochu pa kibra nang yu. Zhongku tang jige ki zenyu denbe shunu cu, gab di jindur chimu jidun zubi lu ya, zenyu ki dunlam se dun chi jiba nyamdu lang yu. Malishiya zungli anwaara gozu ze goro pepata, 계급도 석유 망부 제유디 전기 경고바다 제유 계지 증조기 경고바 고조 재고로 쇼유 우정농타 신이친 고조 재고로 쇼유 점링 제뉴 전도로 치문이 점링 제뉴 직조기 존녀의 체바시 임바타 로니르의 태의 니지유 급디 전도로 치면 주된 조보니 제뉴기 점링라 균도 동마다 제뉴기 둔람세 둔치 지바티 임바레
4: 디글레코네 비웨네 츠 친추숨니 게스시협칸키 종리리차 상하이쇼 니동이 소초르 점니 젠르 조진키 고조 제고르 쇼마세 시세 송부시 리장키 주제시 진핑키 점니 젠르 젠도 치모 급시십 개바 진비 딘지 칭히나 젠도 치모티 고르시부 젠르 비지 냠데키 디뷰 뉴발 켈린 강레 나오타 중국 점니 젠르 레고이 콩비라 갸뵤 지비 넘고 세부데나유 他定给从今年在内区对南三顿期间把举动做起不谈推升空壁区帕斯坦推语我然年中国六年堂送这些年用作卡技术个人提案今年中国空壁重置处我虽特别在内立即推语就算给推给女数给出现给我们再把它拖了作为出土在内给地表点不清语培中虽给人类军队级别处在内给送用它用钱几个月民望期地基做对比冷皮托在内期中南地表前行于一年中国安排起松土你这边在内立即基层教育谈不团土你行于我们最后来谈在内两支丁色教育的通勤前年中国在内基点民的所用级别民生人群堂外边人群就是东国人我们最后期间来这六岁六教了兄弟教育的通勤前年中国你这把体会忙为来这错位处母体就能受教求教的教表求教员。我们在内七十多位就算给他的求教的通勤起不谈中国的在内来集团级别能不什么是母体对教员。宋年六党之年在内空别期最多点表丢了丢心吧。如果三边参加三级堂挑战破局的期在内给国国压制起不谈敲开去突破不谈丢年年来他们是几年。可能是被子女控制的出现拖了很大动过不谈孟子出现体会起我谈三对的孙叔体会起我国一空样体会起我解决子女控制动过中国敲开的念头证明子女三对的那种的固定概念根据两季期控制着性别结构排起念来子女三比感情动过不接应是送不是马来西亚总理安瓦尔谈证明子女制作期主席武汉提醒可能是被连日开个天命就当国别浪增国足结果就不是国足结果没错过李强奇证明子女外貌军错了四国闹事陈吉宁谈吴正龙慎疑情节孔子给结果就不是
3: 这个内部呢被别人出解释几条款深究的兄弟看起在你说说明龙阿金给切割主要把国足别决定作为目的深究的用着从头工作起不得罗素比只有更苦别让业绩六岁结合多边抗药准的移动送去了那个蒙西六岁的阿拉伯当用的比在列国用的途径途径的托罗六岁六年或者阿拉伯当业有吧托罗的日前卡级怎么个团结都立托不起吧六岁阶级修建女吧阿拉伯暗色推动动物界白白切除影响我这哪有我这节目的行呢明个的让业绩蒙西六岁的用不托为结合给强用出在都立有吧的罗布罗马六用空给出过普及港的修在也就国际国内的成就过程吧永远罗布罗电动动车也就国际国主的成就进行吧途径各级罗在轮别罗马罗布罗其实也就国际国内接生于罗布罗被罗布罗德国期间选拔蒙西罗布罗市市长谭祖英起罗马人给车国军的白领当用的比在里边蒙西罗布罗马拉抗药对的蒙西罗布罗同用空白了国际动作营罗布罗轮别名重叠都举不得蒙西先别是国际罗布罗通工机扩展起修切入动物塔恰当罗布罗的 Dumara lo chungyi jim gobe lopta zhugzhun chi shu chiru dangde teji sungzhi da nyayang sungzhi chi toba chi juyin. Tedan chabji du, ji kung da gigenji tungung ji gyuru gyuzhi da genin chi shu chiru dangde yubabda dunne zinzhi chungdu dongwe lopzhi ki gyuzhi la ya gudi dongju yin xie ngudzhi na yu. Turim lopsu tene xie na rangye ki shibshu cenze ki rangden sa du da shide mine rangden so yung nubba nudeng a chiru dangde gigab ki tabju da tunne la 체도코베 지순사도 시덴바 망부식 경류로 소경체 유진 니도니 슈쟁의 로고르기 계급기 천재 자가침 숨기 지주 남자 최도 토롭기 니디 체제 시지 숨생유 롱아젠지 자구 중업베링 토림 롭스 롭로 룸베 민부로 군두 파주리 롭스 부 공베 차르구시 시장 고펑키 니도니 슈접듄노네 니동 숨주 르파라리급 지단이기 토럽기 무시로마 도세테 치든다 초동연 갸기 동주를 해지 송유 고방키 안주 계급기 탑주교 코르싱네 리젠기 칠레 릭주 뉴미 치바다 코르다 그고 참주 용화 체규 미덥징류다 뒤룹록람 갱의 면제 뉴규 서버소기 문드윤락세다 사다라 뉴제 리젠기 개공라 존에 토와 갑교로 체대 계급치 탑주 시대 민나다 제도 코싱 용차베 시대 민나 나르베 망와 소종 체규제 지송유
4: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기스치케칸 순교 종례 칸키 순교 숨니 갸람사르베 토키 비타브시베 계급치난키 사고베 오제 송도 공소 잡다 뉴규 캡콘키 시진키 토스탕부 튜밍아기 뉴규 코츠 기송타 방민지교라 고티동고시바 주등조티미토 정수 캡콘수 강돌가세타 장딘사르드 제비 냠뇽을타 민심구의 등규 냠주 제바타 주접사르비 뉴규레튠비 뉴규디자라 긴송 제바타 방미 텐용 지교라 구디동화 뉴규기급도지 조준 지부소키 겐주쿠르슨 순영퇴비 원발 제부시
5: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적디네퇴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는 게 생겨린 냠자리 제시
3: 디글레군의 베베 니수 오르수 예송부 체니 슈숨닌 먹주 니수기 체진 캡자 제데 오르수마기 사공 결학삼도 육진 먹봉기 겹조 그룹디네다 대신 미미 넘주 튕기 코르간 소기 미빈라 동디 땅마다제 중미자도 그니 춘진체 유여지죄유 요즘 작제 봉디 직접 철주비 체니슈 소민 유서 뒷마라 우르수 탄커다 첩된 랑고로 대신 미미 넘루소 직제 보지 자미 수유 제주도
4: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게진 놈지 신초 소민 바로 요시 닌테르 총주 지외 팔 뉴규 총소 뉴송 칸키 다오 주지 바 지주 제비 양웨 마주도 놈키 규제 총소 게 진화 Numsoshir, Agur Gubjuko Nita, Gurzul Jita, Garchu Simata, Parse Gajita, Chengchun Gaji Simata, Daoju Jibar, Tsongso Ziju Jibie, London Bulunti, Majudu Numki, Tujie Tsongso Gijinko, Numsoshir, Agur Gatan Jumi Sumta, Gargi Simata, Parse Gaji Sumsa Gichu Simbashi.
3: Digale Gune Bebe Nitsu, Europe Gendrin da Kuyo Nyamdil Hanzoagi, Tse Nishu Sumnin Bebe Nishu Shikle Ngunbada, Europe Du, Lango Donggen da Jugen Chue, 계제 십주를 니베 차이오 놈기 랑고로 주기 여봤다. 계지 총례토 차이오 놈기 인공 숙진 파르베 유럽니 콜라시비 토라 숙진 팁 체슈 인베 서구도 교류. 차이오 랑고 동겐기 니르르 균 유럽 고르 통주르니다. 정조레고 숨기 놈린 퇴바 동구기 여바레. 니슈 대낭 유럽 기 랑고 타 놈루브네 로주바레 교교로 균튜도 꾸디 동급에 부규체유.
4: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이탈리 최초 대비 승주 숨니 균튜 종외 닝류 왕조 침시라 데타 제네 최장 중시 침시티 이탈리 세종기 닝류 캡콘기 제침시부 중시 딘비 정교로 왕조 제부시 왕조 제바싱나 이탈리 아슈라 니도 숨주 소숨러니 니도 숨주 숨주려 팔 닝류 로 코딩 정교 왕조 토스유 치동 곱게 기조 교초로라 切尔诺贝利凝聚团结团结起，意大利阿库南区凝聚老康层嘛，阿技术国际不是。因为流行，女控的家庭不想运动跟那条路，透过全部起不谈锻炼。意大利最终去哪里讲，全三边凝聚老子狂变了，估计当又不是。
3: 这个那么错，公司成就的年终修改，大约有准了的人际问题因，理财艰苦的难跟，不是那么难惹。
1: Mimi Dajiki, Nanzu Lagbar, Chugiji.
6: Mimi Bujiki, Nanzu Lubur, Chugiji.
1: Chuchudi Jiki, Nanzu Chuchu, Lembarchi.
6: Chakdu Bubi, Chijui, Muchi Hins, Lembarchi.
1: Michiki, Joyangsi, Gangju Chechua.
6: Yamjo Rimu Joyani, Nanji Dende, Yangsen Siki.
1: Suchu Kang Siki, Yuki Minan, Yongwachi.
6: 미리카기

0: 지 송유브시 로젠클렌스의 유럽 계급기 팀주 직시카키 정군안 창샤 루튼키 냠레 중시조네 유럽 탄 중쿠 레지카키 논주기 원진라 요산타 무주 냠레 링섭도 동조체디 유럽 탄 중쿠와 레체스브리타 튜몬 피게 용화 지구비 문진치그여 Tikon, Luzan Kilinzi, Tsogbe Niti Ti, Dungkur, Tsumji Chibatini, Kuan Tribune Ki Gen Kurji, Dungkur, Tsumji Chitin, Tangbati Shi. Kuan Ki, Austuriye, Dangshu Kaki, Dungkutan, Biri, Ding Sabdu, Dongyu Ti, Yungkepki, Tumu Nguyenzin Tan, Dui Lu Chenpu Denyu. Tumi Tsogbe, Tadin, Dungkur, Tsumji Chirin, Dungkui Yu Rin, Pusum Tsogbe, Lugyu, Shinne, Nyamlin, Toba Masi, Dungkui Nambi, Tingrib Jien, Pigeki, Sunshu, Chenpu Lahang, Dinbang Che, Yu Ji, Sun Yubishi. Diluni, Dungkutan, Austuriye, War, Chinri Zuni, Lu Ngabju Ngenga, Korwe, Lu Shikshi. Luzan Kilinzi, Ojong War, Chinri Zu Cun, Zadro, Guntu, Sabdu, Chinyu, Turib Kongme, Lurib, Gubjuba, Nesun. 초년부계급진비팀조직시와종원치체팅초출레계유지루니동가미접계로어종지와티자조터주조데정와토르치네계급니부협공카키무좁냠레르줌시댐부식딘유지손유브시롱웅업중앵의이종원규짐러치미더급로생킬렌치어종계급니부시디르진진치바타 통도 발송토 총만진로탄 계지제침기세시타경치바 냠레르디네 시디르군디동아타 니킬르디네 피게트니르치바지 타경치그여 계급니부 피게기 도시 툰바티 투윤징부나 냠제계초기 좀시워 락단티네 점린시디탄 피게르 로그람치바탄 투총 벤조탄 징내소 캡콤망부 냠레 띵습도단네 좀제 유토사와 톱유 Mingar, Austuriye kile chukin ngabchul hazam zhungkur pege donxin yub tito ne. Ozhung nyamle ki sunshu qinpo rajui kangli qe yuji sun yubshi. Luzan kilin ci, Mingar geji tububla gyundota sengzin ki zhe yujin. Namshi gyundota, misui rinnu jugyong. Sekui ki ling mangwei netun so kolishib yurengxin ki jenlong gyunche mibar tungu yu. 欧中杰克尼比尔称组这些给这虚日他娘们俩俄罗斯都打捏就用其推梦文字进度这话他娘们俩这些推仓图打捏或者是比尔那天他就贴罗追他读书来解锁比尔确其所有不是
1: Lujung ke kanglam, ngon chang ke junshin ke. Digui ke kuryu, ngar le yadun zhugu zhe.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퇴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퀴미 케주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탄드키라니 생고츠베 레젠티 중야룽치 니엔텐 지케블레 쿠키 벽에 룽친 더구지 수비에 미리 양년리세시 나니 팅디 레젠키 저경버게 주히 테린 퀴메링게 처 교코민주회 표현 예모카 중이 레딤체히